0: 내가 좀 채워줄래 그래. 아 용그리 나.
1: 채워줄래 채워.
0: 채워네. 어 나 당호. 아.
1: 된돌아.
0: 하나냐 게 갈살. 남시 야구 좀 좀. 아빠의 중 좀. 가해 매봐. 남시 빌레몬 중소. 이젠 봐줘. 된돌아 신제. 된돌아 신제. 那声音叫做什么？那我们去木头去提炼那些个药味味，明天学医。小伙子嘞，这是的嘞。
2: 腰椎间盘突出、腰疼、腿麻，怎么治？气压按摩版曲度牌腰椎治疗仪，辅助治腰突、疼麻减轻，腰腿轻松。矫正病变曲度，神经根压迫减小，热疗改善腰部疼痛，同时气压